당근은 하색니를 잡은 파싱고 아 저런 딸이 힘들어 증 가작 저런의 위신고 증 어머니 일잡은 공하샹 당근 알겠죠 저로 아 증 완축이 나게 증 버럭 버럭록니 랑마와